Matuna, never mentioned that day, Tanabo Sanjebe, Ranchik Laling, Nimbu did Chadiore. Tendency, Shilishabatane, any chance of Gordon Chandra, Chigsumada, Dayal, Sambe, the Rutet, Digan, Nebeja, Imare. Naranzo Cabri, Ranchik, Shimako, Nanjunsha, Yawji, Chemotoche, any Chicago, the Zugan Yanga, the Ton Dushi, Cabri Yonti, the Wa. Such a day in the Tangaranzo, Ranchik. Manage that Tabasham then the Jason Dani, Sanja gives Shola gives Chicken, Dula gives Sitting in Chigi, Yimbayina, that young woman to church had a yard. Sanga Chukunjo did young woman in the Zane, tying Golang to be Chukunjo Setiati, Maranda Julie Kivalaya, Tadane, Danchi, Digba, Kazet Tuduki, to get Tomia Chigda, Kabu Kavel, Kazet Tuduki, Druya, Digi, tie any Golang to be Chukunjo Julie Kiag, Munshi did on the Yonde Yard. So this is all in the Sane, and Chan Samolo took in the Nes. So the Sembler Yatakshani, Miss Samba Sambu Shore, Chesuan, Sem Tubusita, Chugin Buchadiore, Jumden de Niki, Sem Tuna, Pigi Ungris, Sem Tuna, Dungay Ungris, Sunday, the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S
다시는 뒤시고 이게 순간 가시지기 룸땡게 이게 또 특별 원두 창아 뒤 룸치긴다 이게 하도 전두시야 최소한 또 그린신 구성통이 연대 전신배 탄에 단 뒤 전두시야 어 뭐니 뭐니 마 뭐니 있어하 어 뭐니 뭐니 마 뭐니 있어하 어 뭐니 뭐니 마 뭐니 있어하 다시는 뒤질래야 di jenisik dan dan di sya tanpa jomden de dinti di ngana tu nam juni di sikidu wa gyawan di yunyuru da tuwe wong pun dujun roa sinya malu te salam gaba shun du sikidu wa dide suwa yindu zane eni pina tuwe wong du changan da wu changani dinti di bi gyawa zawa ti tu la teni eni tuwe wong du gobaan toba shua sanga du du sumalam gyawa yare sa dide yinba yindu zane tuwe wong du gobaan toya se de adi nalam gyawa sangu tuwe wong du gobaan togu maare tuwe wong du gobaan toya agi tuk lam la lab gaba yinbaare lam di zawa kharas laba yinna tawshini yinbare sa dide yinba yinda zane adan chik thab eni chanju gusamda shirak dunyu tabi eni tawa chani ta di nyebu di lam tawshini yinbu di sungu yare lam tawshini yinbu di nyamli cheba da chabji eni o lam tawshini yinbu di adan kumba tar tukbe sanje ge sa yinne ge ki khenpa da zawa yinbu di eni shinla ge thakun nabala ya shinla chen ge thakun nabala shatiba tala eni pakwa chanres da shizun jambayan sigi yare 자장가 파고전에서 지진 잠배야 사괴할 때니 아니 다치 중앙다 타는 지기는 탑식이 떡원이 부디 줄을 끼야 마지바 끼게 권에 권도 패야를 팽겨야 근데 소화 인도 전에 사괴라 띠니 부디 중앙의 룸 샤인다 띠니 젠두 시셔 토마 머니 룸 띠 젠두 시아 엄마네 뱀에 혼 엄마네 뱀에 혼 엄마네 뱀에 혼 나드네 잠배야 그 중앙 알아봐서 담배이나 띠 젠두 시아 엄마 알아봐서 나디 오마라바스나디 다디네 산지기 칠레그 런수 지준 점마세레 딘데 탑시기 람니부티 다베 예미 라치 모찌베 탑시 예미치베 땡네 누바 누바 탑투고디 디데네 용거바 임바라 산지기 칠레 메빌 흐르스다 탑시 모 예미 땡네 용구야레 딘데 데베다 탑시 라치 다 탑시 모 예미치베 땡네 칠레 메빌 흐르 용데야게 칠레디 자와 차나 도제 제라 나도 뒤진데 드라마야 시간 자와 신부 여러바 근데 인도선에 드라마 롱금 남다다 칠레 이게 하차대 여래 지난 지준 때문에 순간 이게 주변되기 롱 등기인다 생각할 때 전도시야 어머 딸이 또 다리 또 있어 하 어머 딸이 또 다리 또 있어 하 어머 딸이 또 다리 또 있어 하 나도 없어 나중에 뒤쇼부 때 아니 로로는 무슨 생아 반장고를 롱시다바 있나 나 로로는 무슨 지리니 다시 개근이니 다지 켄진 뉴베 찌두 뉴베다 켄진 뉴베 찌두 뉴베다 정수소로 차셔 두신 바래 양고가 더 카와 간신의 전라야 미 갸와 셴레 투지 차와 찍다 사과를 취미 나고의 총 정벌 제발이야 미 세기 되게 투지다 거라 된대기 되게 담나람들 차셔 나라도 변방 그 선남다 지금 로비 투지 쟁기다 투지 되게 더네 미 세기 더여도 차디어래 엔 더리께서 드든다고 나라도 다 소소 룸바 채 아니 미 룸바 차 아니 소소 룸바 나로리 야지 때바때 만에 시야게 다 깽에 들이 좀베 크돌이야 로벨 무시로 사와도 야리 샤 개심 버리 가서 내 얘기한테 등고 완전 죽으대 이게